정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, I ain't perfect But I'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

여름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

엄마한테 전화해 나 오늘 왜 밖에요 난 당당해 스무 살로서의 야망에 혼자서 뭐 할지 벌써부터 상상해 술도 살래 자연스럽게 머리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어른 스타일로 연애도 해